0: 있어?
1: 지금 어떻게 한 거야?
2: 어디가? 애꼬기.
1: 이자리 리카무 있어.
2: 보니 뭐에 남벨이나 제대로 콜레파이 나 모이비. 나살아 키미 콜로니오스 나 비노 나 템플로 보강아 킹가이테. 오예 자리 탕고 나 비노. 배 양구야 야 몰리리.
1: 소다 강가이.
3: 달라이 말람.
4: 바소다 바메미예 에파이 아모콘지 페 바자라키 코세카예.
5: 에 가사가 아모콘지.
0: 예 비세 비세 콜레카.
1: 올리고 비키사 비세 모콘지. 나일로고 니니. 요고 비키사 테.
6: 남모나키 모토 나 예수.
0: 모아시 나 예비에테.
6: 바자라키 엘롱고.
1: 이자리 바살이 나요.
0: 국가마 속이 올린기.
7: 요살이 먹고 나방고.
0: 대 가이 대.
8: 모토 와나 아자라키 펜자 나 예수 포 아자리 모 갈릴레야.
1: 오 롱과
0: 나 예비에테 우자리 콜로바 나가이 니니.
4: 예수 아탈리 페텔로 페텔로 아카니시 마카모 예수 알로바키 나예 리보소소소엘레라 오코왕아 나가이 말아 미사토